아직은 태국으로 왔다 보더니 아마 두 분 아까 뭐였고 고장모랑의 친구와 고장아코의 오기물이 아라고의 후해무와 요다증석하루카도와 아페 아하코와 타이다증피자타랑이었던마티 타이두자증피네이름 카파르카루치아이에이고 아타요 헤메메메메하루이었던마티키아이고 타이오 카카모이미치나이 페이브오응아문 베지랑이 타우트로노크트핀로도 두드마마오에 고마토 호트땅호트 아우지 고피에 제리 타카모이미치나이